0: 남시 하던
1: 미 너도
0: 아이고 돈
1: 걸려 먹고
0: 나
1: 사야 할로 아무리 가는데
0: 아이고 사이
1: 무슨 말이야
0: 어머 말 아픈 건
1: 예전에 야만 더 가리 예민 하러 뭐라 도
0: 나
1: 삼례 아버님 삼례 아버님 하늘 하루 소리 안 있어
2: 나 마회보 보라이 윗두 إن كان في قرب ولا في بعد أنا بحبه وراعي وده إن كان في قرب ولا في بعد أنا بحبه وراعي وده